내렸다 불다 놈아이 우야 지소 상사야 그렇지 샤노시노 그리고 뱀베리가 맞고 마시아네 마꼬레 나리맨 에라디오 미삼비키 이슬샤이슬과 밤베리 에라디오 미삼비키 미시메무노 조송가 남치샤노 마시베시 우야 이 지소 상사야 그리고